0: 난 주어진 씨가
1: No like me. No. 과자슈가 하비스. 에? 왕가는 온통 죽여 이거던 하비스. Seriously? 스무 아이들이 사또? 아, 스포! Please, 일로 sekarang.
2: 니, 파케 심파티 아자.
1: Hah? Simpati?
2: Iya.